0: 아까 그거 너 솔직히 내야 전데 거대 준디고 헌데 나자만 후자 까츠코 나만 후자 취스코텐 다해 가 같이 해너 저스 아나니 과자 해 나나나 니간 다해 마제 후아 자웨 자스키 아 인자 니간 다 준디고 헌데 까츠코 나만 티셔나 헌데 헌데 까 띠우 해까 띠우 띠우 해 마마 데 자해 마초 띠에 전데 거대 헌데 나자 해 마난 후자 까 띠우 나 키 헌데 나만 티셔나 자자한대시험어시험은내내는저찌하차내내는저찌저래또안내해내만한후자하나기인한대근데그때한대나만한후자하에만오가치가난과전한대
1: 나또년다
2: 주신나콘라콜리나야난난께난안이한정콜린나야나뮤치난코아야나하야나콜린나야뇽다도난훈추나야나께오콜아콘서바라이세스난덴아나티비오호만규요가나아야나키시나테훈난수츠와난께난안괴내또아시인사야그파우사헬관다야